잘 막아내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아멘. 조금의 틈을 허락하는 순간요, 때론 분해서, 또 때론 슬퍼서, 또 다른 날 때로는 지쳐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요새 되시는 주님께 기대어간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이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아, 오늘도 썸머 스페셜 맞이해서 시원하게 찬양 가득 싣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이 어떻게 살냄새를 맡는 건지 피냄새를 맡는 건지 모기가 와서 다 배불리 먹고 가잖아요. 나귀에게도요. 우리가 조금의 틈을 보이면 또 그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책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조금의 틈도 다 주님 안에서 잘 막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들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그런 찬양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6670님 샬롬, 제 생각과 제 행함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지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서요. 또 사랑으로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신청하신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우리 모두 회복되는 그런 토요일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또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좀 집중해보세요. 신청해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실까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0: 여기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으로 좀 시원한 여름 함께하고 계시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BC도 오늘 서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 가득 시원한 이 마음의 바람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찬양 가득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신청 기다리면서요. 9950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샬롬 엄피디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그저 엎드리는 것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히즈윌의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이죠. 이 찬양 보면요,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엎고 가시죠 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길 평탄하진 않죠. 평탄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만난 길들도 그랬고요. 앞으로 만날 길도 평탄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길이면 다행이죠. 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이 끊긴 것처럼 정말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께 엎이면 될 것 같다라는 이 가사가 힘을 주네요. 사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못 걸어가도 주님께 엎이면 물 위를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 닿는 모든 곳이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시는 오늘 걸음걸음도 주님 등 위에서 안전하시고 정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7월 2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신 이 하루에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도 주님의 손 안에 안전히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넘을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제하소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는 그 순간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소서.

하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보다 내 안의 내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경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그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맛있는 요리를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엄마 손이 참 대단해 보였고요. 무엇이든 뚝딱 고쳐내는 아빠 손이 참 커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손을 위대하다고 느끼고 동경했던 날들이 있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위대한 손, 어릴 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요, 오늘도 안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이 여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말, 내일은 주일 보내세요.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경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네덜란드에 코리덴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코리덴붐은 이 코리는 독일군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서만 옥살이한 것이 아니라 언니와 함께 옥살이를 했죠. 제목은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이제 그 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언니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코리가 독일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모두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그리고 이제 그 용서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다 마치고

않았는데 어느 남자가 와서 손을 내밀면서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언니를 죽게 했던 그 간수였어요. 그래서 이 코리가, 이 코리 이제 간증집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코리가 빨리 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용서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는 막상 언니를 죽게 했던 그 간수를 보는 순간 손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코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는 도무지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게 빌려주십시오 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그 간수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의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 쉽지 않죠. 용서라는 우리 그 한문 자체가 담을 용자를 쓰잖아요. 이제 얼굴 용자고 또 거룩을 용기 이렇게 쓸 때는 담을 용자를 쓰잖아요. 선은 여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저 사람의 문제가 그대로 와서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성격, 똑같은 상태로 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그랬잖아. 우리는 이러잖아요, 당장. 그리고 나 용서해줬어? 이러잖아요, 또.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담아서 그냥 그 속에서 내가 내 마음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두려워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피하고 싶어지고 또 죄를 짓고 지은 상태에서 용서를 받게 되면은 다시는 그 사람 안 보고 싶고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그럽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죠? 늘 마주 대한다는 거죠. 용서를 받고 나서부터는 두려워하거나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결국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통하여서 은혜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는 경외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경외를 일으켜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있으면은 왠지 그 사람이 좀 피하고 싶고 눈을 안 마주치고 싶고, 왜냐 꼭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는 도리어 경외를 불러일으켜낸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어떤 아주 깊은 웅덩이, 물속,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의하여 깊이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라는 무게 속에 우리는 잠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용서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생각이 죄요. 우리는 이러한 무수한 죄로부터 우리는 깊은 곳에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장소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깊게 내려간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에 빠져있는, 죄에 빠져있는 바로 그 자체를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기를 미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께 죄악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서는 눈금만한 죄도 숨길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짓눌러서 깊이 빠져있는 우리 일진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 부담스럽고 눈을 자꾸 피하고 싶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무거운 죄를 지고 자기 스스로 처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게 속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하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얻고 그 용서함을 얻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피해간 것도 아니고 숨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만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만금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집약적인 것은 뭐냐? 예배예요. 신앙을 완전 집약한 것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기 자신의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하나, 기다림이 더 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뵙기를.

너무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너무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낮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뵙기를 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7절에서 이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도 같은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다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용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외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배하는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배는 그냥 툭 시간 돼서 나와서 앉아서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축도 받고 집에 가면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에도 크기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우리 집에 갑시다. 제가요 식사 함께 낼게요.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듣고 팍 쫓아와서 예수님 발등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품 향아리를 주저없이 깨어서 예수님 앞에 붙는 겁니다. 주변 사람은 수근거립니다. 제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저가 선지자면 알 것이다.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향유를 깨뜨리자 저 비싼 거를 저기 깨뜨린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받아주신 예수님,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를 받아주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변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그 향품이 얼마나 비싼데,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이죠.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헌신과 수고를 했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함이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게요, 크기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사람의 신앙의 삶은 사뭇 무게가 다르고요, 크기가 다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이 그러셔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랑을 하느니라.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호의는요, 왜 그렇게 가볍고 초라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만큼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즉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시몬은 아니겠죠? 내 자신이 잘났고 어렵고 한 일이 많고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꽃만큼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오늘도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의 크기가, 예배의 크기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바울도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각오합니다. 평생에 내가 주의 사랑을 위하여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왠지 기도가 메말라 버리고 헌신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는 부담스러워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죄로 쓰이기가 불편한 것이고 기도가 메말른 것처럼 만큼 하나님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것이고 예배가 감격스러지 못하고 도식적 행위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크기의 책임입니다. 늘 그렇게 감격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가 메마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내 자신이 우선되고 내 자존심이 앞서게 되고 나의 편리가 우선되다 보니까 점점 주의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가장 포괄적이고 집약적인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진정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하는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고 당연하게 은혜, 은혜, 은혜, 은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진정한 깊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고 그전에도 보았던 익숙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제의 십자가와 오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서 보는 순간 느끼게 되고요, 변화되게 되고요, 새로워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십자가입니다. 내 신앙이 그 십자가에 익숙되어 있을 때는 정형화되어 있는 신앙관이 되고, 새로운 십자가로 보여질 때는 내 신앙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느니라. 왜 십자가가 새롭냐 하면은요, 내가 지은 죄보다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을 때마다 지은 죄의 크기보다도 훨씬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할 때마다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다른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럼요,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을 보면은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참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됨이죠.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 깊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참마음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한쪽에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다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때로는요,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비, 위기, 한 발 더 나가서 신앙의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지쳤을 때 응답에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찌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회개하십시오. 다시 기도합시다. 온전한 무게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늘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다시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지는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좋은 포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이 찾는 좋은 포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란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도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적절히 유지되면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할 때 힘

과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공황장애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삶의 환란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그 환란과 역경이 도리어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한웅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역경이 없는 인생 역시 명품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품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문은혜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필그림 미션 콰이어가 부릅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아간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혹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 같다. 상처를 주는 말이나 불쾌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좀 더 얼얼하고 쓰라리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고통스런 공격까지도 어떻게 치유할지 아신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명의처럼 그분은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시고 우리 마음에 뚫린 구멍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채우신다. 부러진 뼈는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것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브라운 워십의 상한 마음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Discovery Singers의 Saved by Grac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머스트 워십의 고난이 은혜였음을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긴 장마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7월 25일이에요. 7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은 8월 1일에 뵙게 됩니다. 너무 더웠고 그리고 긴 장마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7월을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주님은 깨끗이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남은 7월 아무리 더워도 해야 할 일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지요. 7월 마무리 깨끗이 잘하시고요. 새달 8월에는 깨끗한 빈 그릇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찬양과 함께 시원함 느껴보세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돈 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코라스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조인 코라스가 노래합니다.

0: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네, 정답은 2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0871님,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더위 속에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나요? 5216님, 무조건 사랑, 축복만 받으려 하는 나의 어린 믿음을 다시 바로 잡으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5480님, 더운 여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4648님은 너무 더운 날씨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좋은 피서법입니다. 5667님, 내일은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 순서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입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876님, 한 주간도 삶의 일터에서 보내고 주말에는 쉼을 통해서 왼종일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0774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변함없는 사랑해 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감동입니다.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3580님, 항상 토요일 이 시간은 한 주일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내일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수고하는 극동방송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우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어는 종종 런던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존 버니어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가난했고 천대받는 대장장이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 지식인들은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영국의 석학이었던 오웬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 존 버니언이 런던에 올 때마다 찾아가서 꼭 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박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 그의 친구들이 하루는 이 오웬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유, 도대체 그런 무식한 작자의 설교를 들으러 매번 찾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때 이 오웬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누군가 나에게 그 무식한 작자의 은사와 영성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껏 쌓아온 모든 학식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네 라고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좋은 학력, 경제 수준, 직위는 더 큰 책임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남의 위에 서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 더 나은 능력보다 더 나은 겸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잠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지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잠언 18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이 말씀 잠언 18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지은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 부두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1980님, 손톱을 다쳐 집안일도 못하고 쉬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극동방송을 들어야겠어요.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1372님, 25일 바로 오늘은 어머님의 99번째 생신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데요.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머님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내 곁에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극동방송에서도 축하드립니다. 2943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프로그램 진행과 찬양 가득 함께 은혜에 가득한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545님, 하나님이 주신 내 임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애청자에게 위로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삼복 더위도 거뜬히 이겨내는 모두 승리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326님, 우리 주 예수를 평생에 변함없이 사랑하며 끝까지 주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5367님,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033님, 저와 동생이 하나님께 처음 만난 그때 그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동으로 서원의 기도를 드린 그 꿈을 이뤄나가도록 다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소서. 시편 33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지극히 작은 저를 불러 은혜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명령 하나에 모든 만물이 나타났으니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을 주사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피시어 죽음에서 건지시고 환난 중에 살려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요 방패이시니 거룩한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게 하소서.

약속대로 한결같은 인자를 베푸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묵상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살펴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를 올라가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예,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극동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 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핑크 렌즈를 껴서 온 세상이 핑크핑크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요, 안경을 쓰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또 새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패스워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같은 말씀도 복수보다는 보상과 자비의 내용으로 보게 되고요.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과 양보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이치와 맞지 않는 것 같은 행동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이 여름철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찬양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찬양들을 함께 했는데요.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도 또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선하신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시원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교계 전망대 여름철 특별 방송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했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7월 끝주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쏟아지는 장맛비를 담당하며 그런대로 잘 버텨왔네요.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여름의 끝자락이 되죠. 요즘은 9월까지도 뭐 더위가 한여름 같은 때가 있지만요. 그래도 9월은 다르게 느껴지죠. 철 따라 모습을 바꾸며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자연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사철의 변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심히 요동치던 날씨가 어느새 수수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 알게 될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뙤약볕이 뇌리 쨘 덕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자라고 튼튼해지며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을 말이죠. 때론 불편하고 부족해도 성도에겐 족한 은혜인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조수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듣고요.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이 멘트를 할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요. 아, 그리고 때로 무덥고 때로 뭐 장맛비에 뭐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니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며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오늘 사연은요. 4659님 사연입니다. 요즘은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사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아자 아자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파이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4659님. 네, 이런 게 저 성도의 모습인 거죠. 힘들 때도 아자 힘내자 네,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것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 이거 참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날이 이렇게 무덥고요 습도 높고 막 이러면요 몸이 지치죠. 그 몸이 지치면 활기가 떨어집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마음까지 왠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4659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아,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사연에서도 제가 큰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자아자 막 이러면서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용기도 불어넣고 스스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팅! 이것까지 붙여주셔서 네, 그러니 걱정은 덜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몸 관리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살피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육은 비록 처지고 지치고 연약해질지라도 내 속의 사람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청년보다 70대, 80대 장로님들이 더 청년 같은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능력을 동반해요. 내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 힘을 발휘하자 이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아침에 새롭게 옹기장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비가 그친 겨울물은 한결 산뜻한 얼굴입니다. 마치 보동보동 살얼은 아기의 얼굴처럼 윤기가 감도네요. 쉼 없이 달리지만 물은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니 무더위에 가라앉았던 몸과 마음이 생동하고 새 힘이 불끈 솟는 듯한데요. 여름은 이렇게 솟구치는 계절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잠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대기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경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선교회에 담임했던 나경희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복음화 시키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극동방송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하나님,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참 오랜만에 방송사를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도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자꾸만 아프시고 하시는데 유재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은 건강도 하고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시니까 믿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할머니와 같이 믿었어요. 강주에서 미션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다가 믿지 않는 데서 혼인 들어오면은 저는 꿈에 꼭 하나님께서 나쁜 꿈을 보여주셔서
0: 네.
1: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반대를 했더니 집에서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나이가 먹어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시라고 그러셨는데
0: 네.
1: 그래서 우리 좋은 장로님 만나서 참 행복했고 또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사업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건물도 땅을 사서 짓게 하시고 또 사업을 나라에서 보관창고 있다는 거 그것도 따서 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뚝 소리가 나더니 아파서 아무리 약을 해도 안 되고
0: 네.
1: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방으로 가도 안 되고 더 아파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신은 권사님 재단에 가면은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치아빠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등을 받쳐주셔서
0: 네.
1: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웃에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허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또 무릎도 고쳐주 걸 믿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금식하고 허리 나온 후로부터는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고쳐주셔서 우리 애들도 아프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다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계속 그런 일을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부터. 그런데 가게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아파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기도해 소문 나가지고 그러면 다 기도해 주고 또 금식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최후에는 21일 금식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새사슬이 풀리며 멍해줄이 끌려주고 치료가 급속하며 응답이 빠르다. 그 말씀을 100% 붙잡고 금식하고 또 환자들도 이어서 기도해 주고 사업하면서 사업은 두 번째고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맞물려서 같이 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인데 그분이 사표를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움직이도 않고 돈이 없어 못 온다고 사표를 내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건축위원장 하시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건축위원장 하는데 이거 보니까 작정한 사람들이 전혀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우리는 1,000만 원 작정해놓고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은 못 드렸어요. 우리도 마음이 걸려갖고 있는데 장로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늘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삼성에다가 차 편 때문에 삼성생명 들고 대한생명 들었는데 그걸 한번 내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0: 그러니까 512만 원이 네. 돈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찾았어요. 4만 원 드렸어요. 그걸 이제 채서 우리는 1000만 원 다 드렸으니까 같이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장부를 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장로님이 하니까 다 따라서 순종해갖고 9월 달에 해하고 11월 달에 다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1: 네.
0: 그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오시고 가게 우리 동생이 자기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급하게 가려고 가다가 차를 받아갖고
1: 네.
0: 그래서 우리 차가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허리를 다쳐갖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여보 밤에 예수님이 네 병 다 고침 받았다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도 좋아하고 온 교우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에 되니까 점점점 호흡이 약해지더니
1: 네.
0: 나보고 이게 가까이 오래요.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칼로 이어보니까 졸지 말고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 한 말씀 하시고 운명해 버리셨어요.
1: 네.
0: 와, 내가 45살에 우리 장로님 49살에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그 남자는 사고 낸 사람은 아기 하나 낳고 사글세 살고 보험도 안 들었어요.
1: 그분을 또 용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0: 네. 장로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은 기어코 이기겠지만은 돌아가셔서 저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우리는 자비량도 우리가 다 오고 그 사람은 용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거 넣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준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1: 네.
0: 내가 용서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1: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사고로 천국 가시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을 텐데 가해자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오실 것 같으니까 신발을 놔두고 늘 기다리고 뭔 소리만 나면 빨리 밖에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대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맹인도 낫고 하나님께서 벙어리도 낫게 해주시고 또 캐나다 가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못 가게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지금까지 못 갔는데 또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부모님 모시느라고 부모님 다 천국 가셨는데 내가 이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데 디스크 걸린 사람 또 뭐 어깨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치료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그 환자들 기도해 주려고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런다 아픈 것도 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참고 했더니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남은 여생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들 앞으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1: 네,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아픔을 다 이겨내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오늘 FEBC 초대석 나경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방송 가족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한 말씀 또 권면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그런데 종교가 많은데 그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질병을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게 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고
1: 아멘.
0: 믿으면 천국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남은 여생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1: 네,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부활, 기도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전부이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여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있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면 방언하고 오래 믿었어도 방언들 못 오더라고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골반이 많이 아픈데 목사님한테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릴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그런 환자들도 열심히 기도해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0: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남은 여생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그 뜨거운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멘, 아멘.
1: 네,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역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네.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네. 줄 믿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목사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경희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M. 스캇 팩은 그의 대표작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첫 장 첫 줄에서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이 길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때가 되면 희망의 봄이, 은혜의 봄이,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나의 강한 자아, 고집, 불순종, 죄의 모습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고 낮아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교만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합니다. 인류지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기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대답하기를 글쎄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뱀이 저를 꿰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남의 죄의 탓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오해될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궁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원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네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주님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에 심한 고통으로 무엇 하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하고 편히 누워서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예배 시간을 빼놓고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해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불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많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뒤덮어서 나를 더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나를 물고 뜯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들은 빨리 자랍니다. 뭐 비료도 주지 않은데 빨리 자라서, 원래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서 알곡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농부가 거기서 보고 밭으로 싹 한 번에 베어버리면 쓰레미터에 던져서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잡초 인생입니다. 쓰레기 인생입니다. 결국 배임당해서 버림받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평생 원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기후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 사람 그냥 물고 뜯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가 망가지는 모습을 꼭 봐야 되겠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왜 재판장이 돼서 남을 심판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주나 보자. 내가 그 사람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을 꺾으셨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이 무리해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남을 헐고 물고 헐뜯고 비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무너뜨려 하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들하고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악인은 물러가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일생이 복을 받는 일생이 됩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곳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벌끓는 불덩어리 속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소리 지르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찬란한 빛이 있는 곳인데

지옥을 막 불덩어리 속에다 몸부림쳐 소리를 치는데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진 않아요. 여러분, 지옥 경험하라고 싶은 분들은 집에 스토브에 틀어놓고 한번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세요. 가스레인지에 손 놓고 불, 올고 한 1분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그건 지옥에서 맛보는 맛에 영지 몇 초도 안 됩니다. 영원토록 불덩어리에서 몸이 달궈지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흉악한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토록 끓어오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만 믿고 여나한 여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므로다. 우리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저앉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정원 선생님, 아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모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23살 대학을 졸업할 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난 앞으로 학교 선생님 돼서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임용고시 문턱이 높아가고 시험을 쳐도 안 되고 쳐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 교사하다고 많은 일을 했는데 33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다섯 번째 시험 쳐서 붙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흔든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2013년 1학기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방학 잘 지내라고 그러고 교직원 40명이 광양제철소 쪽으로 교직원 연수를 가던 날이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깐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서 한 15분 차를 세우고 내려갔다가 후에 올라와 건너물을 건너는데 대형버스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갖고 뒤에 있는 네 사람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줄에 있던 이 선생님이 그 버스에 깔렸습니다. 두 사람은 튕겨나가고 두 사람은 버스에 깔렸는데 버스에 깔렸는데도 이 버스 기사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다리 하나가 절단하게 생겼습니다. 111 부르고 앰뷸런스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급실까지 가는데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다리를 통하는 대동맥세가 다 끊어졌고 너무 많이 피를 쏟아서 중환자실에서 혼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통의 시간과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백상이 보이는데 그 어른이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리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저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다리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가 새 신을 주겠다. 하나님 저는 새 신이 아니라 제 자리를 원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환상도 퍼뜩 깨고 났는데 이미 다리가 많이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라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이라도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도마뱀도 잘라내면 또 자랐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한쪽 다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1년 7개월 후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 복직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 교사는 운동 잘하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골프 관련업계 분야가 있으니까 골프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해갖고 3개월 만에 장애인 청국대전에서 정식 금메달을 따랐습니다. 조정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고 배드민턴 전국체전 2연패를 2017년 18년 달성하고 2019년 골프 금메달도 따고 그다음 코로나 후에 열린 전국체전 장애인 좌식 배구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 세계 장애인 골프대회를 봤는데
의적으로 골프 친

0: 저는 그런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골프를 제가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연습해서 호주 절단 장애인 선수권 여자부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세계 장애인 골프 선수권 여자 스탠딩 금메달을 따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 필드 골프 개인전 1위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지금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잃지 않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난 한정원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다리가 절단된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많이 넘어지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픔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닌 모든 시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거룩한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승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만들어뒀던 꿈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할 때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님들의 사진들을 스크랩해뒀던 노트인데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마다 꺼내보며 다시금 심기일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 고마운 추억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순간에 마음을 다잡아주는 기준이 돼주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를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니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고 잠시 넘어지더라도 우뚝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하늘 편지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계신 것까지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358님, 어제와 오늘 1박 2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하고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볍고 기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듬뿍 담아오신 은혜의 힘으로 더욱 승리하는 우리 7358님 되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982님, 토요일이지만 전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사연 보냅니다. 극동방송이 있어 찬양도 듣고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잠시 갖는 여유가 참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찬양 들으시면서 더욱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할게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은혜의 힘입니다.

네, 우리의 작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베이스 김바울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7141님, 교회 청소당번이어서 청소하고 귀가하는 길입니다. 무덥고 힘은 들었지만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라 상쾌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땀방울을 흘리고 오셨는데요. 하나님께도 귀하게 드려졌을 그 섬김이 무척 감동이 됩니다. 5491님, 찬양 들으며

수박을 자르고 있어요. 저는 수박의 껍질 중에 초록색 부분은 얇게 깎아서 버리고 그 속에 흰 부분은 즙을 내서 주스로 만들어 먹는데요. 담백하고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흰 부분에 영양분이 많으니 수박 버릴 것이 없고 또 이뇨작용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아요. 수박의 껍질에도 영양분이 가득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혜롭게 여름을 보내고 계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Judges chapter 17, verse 6.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지요? 한참 더울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매미가 새벽에도 거세게 울어대서 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나 보다 했더니 이번 주에도 비가 내린 곳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군요. 다음 토요일은 8월 1일입니다. 8월엔 제2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있지요. 올해는 13일에 여수, 그리고 14일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원 근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아마 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2016년엔 뉴욕 카네기홀에서 같은 공연을 했고요. 2024년엔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요즘 합창단은 선생님들 그리고 자모님들 연습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phen Curtis Chapman의 찬양입니다. Blessed Assurance. 우리말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 man named Micah stole a great deal of silver from his mother.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stole a great deal of silver. 엄청난 양의 은을 훔쳤습니다. From his mother. 자기의 엄마한테서 말이죠.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he felt guilty. 여기서 he는 마이카죠. 마이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So he returned the money. 그래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And told his mother. 그리고 어머니한테 고백하지요. What he had done.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His mother replied. 그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That she had saved the money. 어머니가 그 돈을 지금까지 저축해 왔다고 모아두었다고 for Micah. 미가를 위해서 말이죠. 미가가 아들이에요, 지금. So that he could make some carved images to be idols. 그렇게 해서 이 미가가, 아들 미가가 원래 carve는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목상,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 돈으로 make some carved images to be idols. 우상을 만들으라는 거죠. 깎아서. 비용이 들 테니까 그 돈으로 써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엄마가 나쁜 엄마인가 봐요. She returned the money to Micah.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줍니다. And sent some of the silver to the silversmith. 그리고 은세

제공업자한테 은을 좀 보냅니다. To be melted into idols. 그 은을 녹여서 상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형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은으로. Micah initially made his son priest of his new idols. 미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made his son priest, 자기 아들을

요. 그래서 he offered the man a job as his priest. 여기서 he는 미가인데 미가가 이 레위 사람한테 일감을 줍니다. As his priest, 자기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Micah would pay the man 10 shekels of silver per year. 미가는 이 레위 사람에게 1년에 10세겔의 은을 주기로 했어요. Plus a suit of clothes, 그리고 옷도 사주고, food, 음식과 and a place to live, 그가 머물 곳까지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This was a great deal for a priest. 이 당시 제사장에게는 이것은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So the man accepted Micah's offer.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Micah thought that God would bless him. 미가는 하나님께서 him, 여기서 him은 미가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he now had a Levite for his priest. 그가 이제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게 되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We do not know why this Levite had left Bethlehem.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왔는지.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곳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He may not have had enough food or money there. 아마도 뭐 식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돈이 부족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Micah gave a job to the man from Levi's tribe. 미가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다고 했지요. It was a job as his father and priest. 그리고 그 직책은 그의 아버지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He also gave him food. 식사도 제공하고 말이죠. Somewhere to live and some money. 그리고 그가 묵을 것도 주고 돈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He let him live like a son. 앞에 he는 미가죠. 그리고 뒤에 him은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So he let him live. 미가가 이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했어요. Like a son, 아들처럼.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father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son, 아들이라고 했다가 같은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레위인으로 와 있으니까 우쭐했고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riumphant Quartet의 찬양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s. 우리말 제목은 주님여 이 손을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you do not live in statues that we make. Thank you that you are the ruler of heaven and earth. Thank you that you are so powerful that you can do anything. Thank you that you are in control of our lives and of this world. Thank you that nothing can happen without your knowledge.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we serve a God who is greater than a statue.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r amazing power.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e God that we serve.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you do not live in statues that we mak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우상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the ruler of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과 이 땅을 다스리시니 그런 통치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so powerful.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You can do anything.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hat you cannot do. Thank you that you are in control of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and of this world,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nothing can happen without your knowledge. 하나님 모르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Please help us to remember.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at we serve a God who is greater than a statue.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억해야 할 일인지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r amazing power.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Please help us to remember.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e God that we serve.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를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2절과 18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마노아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 조금 전에 했죠.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삼손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노아와 삼손도 부자지간입니다. 삼손이 아들이고 마노아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 마노아부터 영어로 어떻게 그 이름을 발음하는지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마노아 한번 더요. 마노아 마노아를 마노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손은 샘슨 샘슨 한번 더요. 샘슨 쉽죠?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anites falling into idolatry. 자, 다음 주에는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짜 나만 진짜 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베이징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슌샤오닝, 슌샤오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갔다가 일본 경매장에서 이 그릇을 사요. 도자기를. 여기요. 중국 건륭제 시기에 만들어진 아주 좋은 도자기라 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진품명품 있죠. 그런데 조금 자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사회자가요, 가짜라고 판명되면 망치로 그 자리에서 깨버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나갔는데 자기는

인정만 받으려겠는데 이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고 깨려고 해. 이 사람이 책에서 망치를 놓쳐가지고 깨져버리죠. 깨졌죠. 깨진 걸 이 사람이 가져가서 감정을 전문가한테요. 그랬더니 우리 돈 30억짜리요. 방송국에서 안 물어줬어. 그리고 진품 명품이 없어졌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봐.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심사위원들이 가짜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짜도 세상에 그런 가짜예요. 심사위원이 가짜예요. 참, 어이구.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참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예전 시리아예요. 지금의 요르단 쪽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나아만 이름의 뜻은 기쁨, 육회, 즐거움. 부모님이 너 기쁘게 살아라. 우리 그 나옴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랬는데 이 사람 봐요. 그의 주인 앞에, 주인은 왕이에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소리가 뭐냐?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출세한 사람이에요. 높이 올라간 사람, 출세한 사람. 군대 장관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이야, 어느 정도로 나라 위인인 줄 알겠죠?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급 되겠죠? 아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큰 용사예요. 그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잘 봐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나. 여러분, 앞에 모든 수식어가 뒤에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려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라. 나병한 자, 나병, 차라트, 더럽다, 부정하다. 앞에 아무리 탁월한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앞에 대단한 그의 업적도 소용이 없어요. 나병한 자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은 나아만이지만 진짜 나아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쁜 삶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짜 나아만이 진짜 나아만이 되는지 봐요. 이게 나병은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인해 사지에 무감과 근육에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촉감, 통각, 온도감각이 소실되고 위치감각, 진동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망치질하다 망치로 때리고 칼질하다 팔 잘라도요 아픈 줄 몰라요. 2차 감염에 의해 제가 갔을 때 소록도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실명을 하였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마디마디가 골마 떨어져 버려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잘 봐요. 여러분 이건 아람 그러면 우리는 실감이 안 가죠. 일본이라고 한번 해봐요. 일본 사람이 때를 지어 우리나라 사람을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여기 어린 소녀 어린 소녀니까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이쪽저쪽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기에 어린 소년대도 붙잡혀갔는데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여전히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이 하나님 중심인가요?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기에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 소녀 입장에서 부모한테 부모하고 강제로 떨어졌어요. 지금 부모 사랑받고 살아야 될 때 종로로 타고 있으니 왼수 아니에요? 왼수. 근데 봐요. 어느 날 빨래하고 하는데 보니까 피고름이 섞여 나와요. 이게 뭔가 했더니 세상에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병 걸렸대. 온몸이 골마 터지는 나병.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감사해 잘 죽었다 이제 잘 죽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

떠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뭘 믿고 있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 기도받기만 하면 그를 통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기에 원수지만 나를 강제로 딴 나라까지 잡아온 원수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걸 여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봐요 4절에 지금 뭐가 생략됐나 봐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종은 자기 상전 마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님은 신랑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 왕한테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저 여종 있잖아 저기 이스라엘 온 여종 그 애가 말하기를 세상에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친대요. 이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가 하면 보통 다 무시하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그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으면 그 말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람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이러이러가 뭔 줄 알죠? 여차 그차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러이러 하더이다. 그랬더니 이 일이 커졌어요.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내가 글 써주겠다. 그랬더니요. 나만이 곧 떠날세. 여러분 가면서 이제 나서면 선물로 주려고 바리바리 싸가요.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병 걸려보니까 나병에 들려보니까 돈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이 정도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게 복 있는 거라 이거죠. 은 6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 이게 가치는 뒷부분에 얘기해 줄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래 뭐라 쓰냐면 내 종을 보냅니다. 군대장관. 지금 우리 얘기하면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나 이게 3군 참모총장쯤 될 수 있죠.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데요 이 왕도 대단한 것이요. 왜 대단한가 봐요.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나병 걸렸다는 걸 딴 나라까지 보내서 알릴 거 있어요? 간다 가면 가긴 어딜 가요 창피하게. 야 우리 신도 있는데 우리 신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는 건 대단한 신뢰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여기 이스라엘 왕은요 여우람이에요. 이 여우람은 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우람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아우 여기서 막 이 여우람의 신앙이 나요. 옷을 막 찢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아니 이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우람이 아유 참 잘 오셨다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그 위대한 주의 종 엘리사가 계시다고 아니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이래야 정상인데 소녀는 그렇게 믿고 얘기했는데 여우람은 옷을 막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간대 그걸 낫기라고 나한테 보냈냐 야 잘 생각해봐 우리 쳐들어오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엉뚱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아니 왜 옷을 찢어요 그 나한테 보내세요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알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다. 나아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로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에요. 군인들 데리고 말과 병거들 거느리고 왔어요. 엘리사의 집 문에 탁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딴 나라 큰 나라 군대장관이 오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사자를 보내, 총을 보내가지고 너는 저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직역하면 그 정도 나병은 묵은 때 정도밖에 안 돼. 일곱 번 목욕해 가면은 그 다 회복될 거야.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일곱 번.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아만이 오면서요 자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와서 서가지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막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요 자기가 믿는 이방신 사제들이 한참 이게 병 고친다고 할 때 하는 행동이 이렇게 무당들이 막 흔드는 것처럼 아니 와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요. 화가 나가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달라도 내 생각 고집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다 내려놓읍시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삶이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삶이 연결돼 있어요. 오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봐요. 다메섹 강 아바나. 그러니까 실제 다메섹 쪽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해요.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 화가 그냥 나가지 그냥 머리끝까지. 여러분 아바나랑 바르바를 보여줄게요. 저 위가 아바나 밑에가 바르바래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야 목욕해서 나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내가 목욕하고 말. 여기까지 그냥 창피하게 와가 힘들게 와가지고 저기서 목욕하냐.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목욕하자. 그러고 이제 화가 났어요. 아직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았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부인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랑이 나병 걸리면 같이 살아요 도망가요. 물론 대답은 같이 산다가 나병 환자면 아니 어떻게 같이 사냐고 나병인데 물론 낫으면 또 뭐 같이 살 수 있, 나병이 쉽지 않죠. 아직 안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일단 어떻게든 낚여보려고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종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혼, 여종도 잘 만나. 왕도 마찬가지야. 갔다 올게요 그러면 가기 너들과 창피하게 야 가지마 이랬어야 되는데 갔다 와라 내가 조서까지 내려줄게. 왕도 잘 만나. 거기에다가 종들도 잘 만나. 종들이 뭐라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만약에 나병 났으려면 너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요? 40일 금식보다 목욕이 낫죠.

아니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목욕하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목욕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것도 할 건데 쉬운데 목욕하라는데 못합니까?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사실 목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벌거벗고 목욕하면 쉽죠. 그런데 지금 나아만 장군은요 엄청난 쥐가 있는 사람이고 그가 입은 엄청나게 번들번들거리는 갑옷 안에는 썩어가는 몸이 있었어요. 그 썩어가는 몸을 왜 엘리사가 하필이면 목욕하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나아만이 얼마나 중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가리고 있는데. 그런데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벗고 쫙 들여 벗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보는데 우와 나아만 장군 온몸이 다 지금 나병이구나. 다 볼 거 아닙니까? 몸을 7번 담갔어요. 한 번 담갔을 때요 이러면 담글만 해요. 한 번 퐁당 들어와서 막 닦았더니 손덩어리가 깨끗해졌어요. 우와 깨끗해졌네. 두 번째 퐁당 들어왔더니 발덩어리가 깨끗해. 우와 이러면 할만한데 천 퐁당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좋아져. 두 번째 퐁당, 세 번째 퐁당,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우리 은비 피부처럼 뽀얀해졌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처럼 뽀얀해졌어요. 할렐루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완전해진 줄 믿습니다. 깨끗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여러분 군대라겠죠. 군대 끌고 간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잘 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사람은요 부인도 잘 만났고 왕도 잘 만났고 종도 잘 만났고 자기 부하들도 잘 만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우리 아람 신은 다 우상이고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잘 봐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예물을 주는데 그 예물이 뭐라고 써있냐. 5절에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의복 10개. 음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예요. 1 드라크마는 장정 하루 품삯이요. 6만 1. 날로 따지면 165년. 약 10만 원씩 계산해도 60억이에요. 은 340kg. 금 6,000개면 얼마냐? 6,000세겔. 1세겔은 60드라크마예요. 금으로 따지면 68.4kg. 금이 현재 시세로 이야기하면 140억입니다. 약 140억. 두 개 합하고 의복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 이거 싸게 잡은 거예요. 싸게 잡은 거. 세상에 이 사람이 나병 고참 받았다고 이렇게 엄청난 걸 드리는데 이야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 예물 모든 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말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고마워하고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아버렸어요.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받으세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이야, 저 같았으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 그럴까요? 여러분,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 좀 달래, 흙.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흙을 얻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개아씨가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가네. 큰일 난대. 뒤쫓아가서 한 달란트만 줘요. 옷 두 개랑요. 그랬더니 나만이 두 달란트랑 옷 두 벌을 줘요. 그리고 이제 와서 숨겨놨는데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걸렸던 나병에 이 개아씨가 걸려버려요. 참 기가 막혀요. 개아씨가 나병에 걸려버려요. 으이그.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만 장군도 언급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나만 장군 부인한테 얘기했고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했고 남편이 왕한테 얘기했고 왕이 가라겠고 그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때 이 계집종 입장에서 이제 나만 장군이 갈 줄은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간다고 갔어. 그럼 집에서 뭐 했을까요? 도망갈 준비했나? 큰일 났네. 안 났으면 아니죠. 아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만 장군이 나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보, 그 여자애가 얘기한 대로 나섰어. 이렇게 미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나만 장군이 온다고 생각해 봐요. 올 때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자기가 그 여종 때문에 나섰죠. 그러면 그 여종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나시잖아요. 나만.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살짝. 그랬더니 아마 제 생각에 엘리사 주고 남은 단거 있죠? 다 줬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라요, 가지고.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러면 내 딸하자 오늘부터. 여러분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죠. 그 여종 때문에 똑같이 예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여종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확실하게 만납시다. 영적 문둥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영적 문둥병, 영적으로 문둥병. 그럼 뭐 증상이 있어요. 영적 문둥병 증상. 마음에 경각심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에 빠지거나 늦거나 함부로 하는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영적인 갈망이 없어. 집에서 성경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도 죄의식도 없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었기에 감사할 줄 몰라. 없는 것만 불평 원망하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 생하시고 이루실 계획을 모르며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 재물 주신 이유, 재능 주신 이유를 모르고 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어. 안타깝죠. 마지막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돼요. 마귀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 영광을 가로챈 것. 이게 다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그렇게 돼요.

0: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합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목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작. 나는 진짜 나만입니다. 나만 진짜 기뻐. 진짜 감사해. 진짜 은혜로. 할렐루야.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쉬운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전한 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평안했지요. 풍랑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주님이 계셨기에 평안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안을 이기기

오늘 첫 곡 조이 듀엣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소프라노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으로 찬송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0: 빙수보다 시원한 은희의 방송
1: 찬양으로 함께하는
2: FEBC 서머 스페셜
1: 싱잉
3: 투게더 예

더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신윤환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또 배지훈의 목소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리셰바의 피아노 연주곡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깊이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보다 인도자를 신뢰합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리는 주위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덥지요. 우리나라 여름은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중복이에요. 어른들이 삼복 더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주여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삼복 더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로 가장 더운 날 중복이 바로 오늘이에요. 요즘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있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그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위를 피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잠깐 살펴볼까요?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한재를 붙여서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시원한 대나무로 죽부인을 만들어 더운 여름밤 잠을 청하기도 했대요. 또 냉장고가 없었기에 시원한 냇가에 수박, 참외 등 과일을 담갔다가 먹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후에는 냇가에서 수영하거나 등에만 물을 뿌리는 등목을 하기도 했어요. 또 무더위를 잠시 식힐 정자나 원두막을 짓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더위에 지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기도 했지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기려고 노력했었네요. 친구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며 무더위를 이기도록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썸머 스페셜이지요. 어때요? 여러분도 더 많은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며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지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여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일 거예요. 오늘 함께 들었던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에서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무더위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여름 더욱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쭉 나와 함께하시네 찬양과 트리니티 키즈의 파란 하늘 무지개, 돈으로도 못 가요, 바람 불어도,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친구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중복 더위도 잊게 되었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며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우린 주의 자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10대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저희 방황은 중1 때부터 시작되지만은 고1 말까지 계속되는데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의 자손이어도 제 마음을 못 잡으니까 고등부 주일학교도 잘 안 가고 어쩌다 또 친구들 오라해서 가보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에서 만난 제 친구가 웬일인지 저를 가까이 하면서 저와 대화하고 또 자기 말도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친구는 모세사장도 아닌데 집안의 환난 응원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사실 대구 지역에 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힘든 중에 주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집안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집안입니다. 고일리 친구는 거짓말이 아니고 매일 2시간씩 교회 저녁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그런데 저보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특별히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뭐 식사할 때 짧은 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교회 선생님들 또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기도가 됩니까? 그래도 수련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너가 죄님을 주님 앞에 자백하라고 어린 저에게 이야기하니까 우정 때문에 그 친구 고마워서 그래, 기도하는 시흥도 내보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열려서 내가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했어요. 왜 사 모르겠고 지금 방황 중에 있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했어. 이 마음이 안 잡힌다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하나 읽어주었는데 그것이 요한 1서 4장 18절 상반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왠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삶의 의욕도 꺾이고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저는 이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고 또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니까 난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또 생각이 들면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50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 말씀이 생생히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도방하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수시로 겪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애 없이 그런 고단함과 또 힘듦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살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또 고생하면서 그러고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살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 악한 인간을 만나서 협박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참 남의 것을 그저 빼앗아 가려는 그런 못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마음이 약해서 제 육을 막 이렇게 충동하는 그에게 끌려가서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숱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각자가 겪으신 우여곡절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기회가 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얘기한다면 여러분 긴 시간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의 은혜로서 이렇게 또 승리했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며 아무튼 간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할 말이 많고 할 일들이 또 나눌 일들이 많았으니까 이 세상의 이웃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마 익숙히 들어보셨을까요? 또 여러분도 가끔씩 이런 말을 해보시고 때로는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본 적도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피할 수는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을 우리는 마치 기건처럼 하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제가 찾아봐도 누가 했다는 확실한 얘기는 없습니다. 대체로 미국

메모리 스카트대학교 심장내과 교수 엘리오 씨, 엘리오 박사가 강의나 강연에서 이런 형태의 말을 했다 하는 정도만 보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이 문구는 아니지만 이 문구를 가지고 그분의 강의를 가지고 이 문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유합니다. 그 엘리엇 박사는 우리 사람들이 여러 일들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데 그러나 그의 스트레스에 이렇게 우리가 의압당하면 온갖 병이 걸린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병이 걸리니까 오히려 그것과 싸우고 아니면 절결하는 식으로 강의를 했던가 봅니다. 제가 강의를 영상을 본 적도 없고 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즐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데요. 어떻게 즐겨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해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몸에 병도 들고 또 정신에도 병이 들고 더욱더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절규합니다. 소리칩니다. 각자 뭐 다양한 소리치죠. 뭐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 왜 그러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힘드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들이 잘 되고 또 나름 행복할 때는 우리는 품이 있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지없이 우리는 부서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인생을 비유로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 몸 자체는 우리 인생 자체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놓는다고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모두 그 사랑 안에 그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평강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이 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 제목의 질문의 해답이 이미 나온 것이죠.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를 향한 주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진실로 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맞서 이기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은 또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아픈 일을 만나면 우리 역시도 예 없이 소리를 지르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낭패를 당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상심이 되어서 힘들어서 눈물을 쏟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능히 충분히 지켜주고

또 평안하게 하며 끝내는 승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짧은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목사님이 따라 읽으라 하니까 읽는 그런 기계적인 읽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에서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죠. 오늘 본문 18절 가운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심판날에 당할 형벌을 가리킵니다.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심판은 개인적으로 각자 죽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살다 죽는 날이 무서운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각자 개인이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라고 어떤 사람 말하는데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형벌, 심판의 죽음을 당한 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로 또 이어집니다.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죽고 사라지고 싶어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상태에서 죽은 성도의 죽음은 이제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식이 가면 슬퍼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은 그래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뭐합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사랑한 지인이 죽었는데 노래가 놉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래가 놉니다. 왜요? 우리 사랑한 이 가족의 죽음은 내 사랑한 믿음의 이 이웃의 죽음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 아쉽지만은 지금 그 영혼은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 지난번 번역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쓴 이 성경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귀중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난주 초에도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 일로하신 어르신이 소천하셨고 또 어제도 또 그렇게 연세 많지 않지만 병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죽게 되는데요. 여기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옆집 사람은 관심도 없고 직장 동료도 아무 생각 없어도요. 주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이 항상 언제나 뜨겁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은 비용을 지르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만 주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삶의 불안과 어려움들이 수시로 덕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순간 놀라기도 하고 순간 괴롭다고 호소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이 가정의 일, 개인 사이에서 어려운 거 생각하면서 또 삼촌 보러 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딴 생각하시다가 다시 또 이 예배에 또 기울이고 참여하고. 왜? 내 인생의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과연 무슨 일로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괴로워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 연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보호비신 주님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은 연장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오고 어떤 타격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프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슬픕니다. 왜 이렇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선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로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이젠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 무시하고 다 잊어버린 채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항변한다면 안 될 말이죠.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자라면 초신자의 상태입니다. 신앙이 장성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가면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8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석신이나 칼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형태 종류의 환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이어서 나오는 또 같은 말씀이지만 8장 38절과 39절은 어디서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두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절대로 나를 끊지 못한다. 이것을 단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항상 믿고 수시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간 그날까지 이렇게 신앙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도 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아 이번에는 이건 하나님이 내게도 안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왜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다 되던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가? 온갖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때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그 고통의 크기가 말입니다. 그 무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무게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난 내 인생에 정말 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꼭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중에도 중환 질병으로 지금 괴로운 분 계시고 가정의 우환으로 힘든 분이 계시지만은 어떻게요? 찬송이 됩니다. 믿고 지금은 괴롭지만은 이후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0: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지금 더워서 계속해서 부채질 하시는데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요. 정말 저 지옥 감옥에서도 주님 찬송했던 그 주의 종들 성경에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낫거든. 그래서 오늘도 이 힘들고 더운 이 짜증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시고 내 평생 주님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샘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셔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원의 싱어즈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마리 커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요. 무더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의 믿음의 삶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주께 가오니 앤디 성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리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리톤 윤성현과 조수진의 첼로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조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바리톤 이재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엘리트 보컬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 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0: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0: 네.
1: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아.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0: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1: 전도하세요. 전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0: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드리면서 출발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도움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이 영접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영접하였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러기에 이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특권 바르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함께하면 즐거움도 커진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몰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발휘할 때 그렇듯이 우리의 사랑과 자비의 행동에 큰 기쁨이 따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기쁨이다. 즉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각자가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경험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희락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경험하는 기쁨을 말한다. 게다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서로에 대한 소속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이 언제나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슬퍼하고 힘들어한다. 하지만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과 슬픔 속에는 늘 사려 깊은 공동체에 속한 기쁨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깊은 지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욕한데 성도의 소망의 큰 기둥은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는 하나님의 보좌만큼이나 확실하기에 전혀 없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의존하고 또한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을 묵상하며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대화가 그 사실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바꾸지 않을 뿐더러 조각조각 오려내서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고난당하신 분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릅니다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시편 37편 8절 말씀. 짜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짜증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짜증을 내지 않는 기질을 소유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안정이 올 때까지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과 역경 속에서 참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평안한 때나 좌절의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또한 만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약간의 걱정과 근심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줍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걱정하거나 근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당신의 뜻이나 포부를 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짜증, 걱정, 신경질, 염려 등을 낸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에도 벅찰 것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모든 어리석은 생각은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박형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모두 다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칭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중심의 고백이지요. 인간인 우리도 부르는 어조와 분위기를 통해서 그 불러주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너머에 있는 중심의 고백이 얼마나 더 잘 들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표현을 하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렇다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바르게 부르는 실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말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현장에 계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자녀가 입을 떼고 아빠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 가득한 미소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어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화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화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만 방전되는 게 아니라 마음 내 기쁨도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라고 또 에너지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이나 근심거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며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며 주님을 기뻐할 때 방전되었던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성화산책 7월 말과 8월 초 사이는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 세 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테너 엄정행의 음성이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국립합창단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여 이화 챔버콰이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테너 엄정행이었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국립합창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예수는 나의 힘이여 이와 제목하여였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에 관한 찬송 세 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소프라노 김인혜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돈 말시 보이시스 앤 오케스트라. 이 기쁜 소식을 김대웅 편곡 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가산 책 썸머 스페셜 하고 있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소프라노 김인혜였고 성령의 은사를 돈 말시 보이시스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마산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박신화 콰이어,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 그리고 은혜 손경민의 연주입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이 무리를 걷는 자 박신아 커였고요.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 그리고 은혜 손경민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주제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소프라노 박미경의 음성이고요. 주기도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프라노 정혜욱입니다.

기도를 주제로 하는 곡 세 곡 들으셨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소프라노 박미경, 주기도, 영락교회 시온찬양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프라노 정혜욱이었습니다. 노래와 같이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승리를 주제로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승리의 주 안산시립합창단, 그리고 승전가 사랑의 교회 호사나 찬양대입니다. 노래와 같이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썸머 스페셜은 8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시원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0: 번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한 부분이 썩으면 다른 부분도 성하지 못합니다. 나쁜 시작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물건을 소홀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직하게 진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잠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민호기의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함석헌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무언가를 온전하게 이루라 말씀 주시지만, 우리는 약간 이것 조금 괜찮겠지, 저것 조금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한 사람일까요? 정말 정결한 사람일까요? 정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정결한 척, 또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회개한 척만 하는 그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정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이라도 이 썩은 부분을 그래도 내가 뭔가 감추어 봐야지, 이거 정도는 허용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부터 스스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형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씨앗을 심다. 얼어붙은 손에 입안 가득 온기를 불어가며 사랑하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지나간 시간 이루지 못한 꿈들을 아쉬워하며 오늘 또 이 마음 달래고 달래봅니다. 지켜진 달력처럼 오늘 오늘이 지나가도 오늘 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내일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런가요?

광야 위에 만나를 뿌렸던 순종의 천사가 당신의 마음 굳어진 대지 위로 날아옵니다. 밭에 뿌려진 하나의 겨자씨처럼 우리 삶에 뿌려진 희망과 꿈과 계획 속에 은혜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 임마누엘 날 평강의 소리에 깨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어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가 꽃피며 찬양의 새가 깃들만한 평강의 나무가 될 테니까요.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거하시는 은혜의 집이 될 테니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복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성도들의 말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의 계절을 보고 아쉬움의 한숨들을 봅니다. 지금은 푸른 나무 잎사귀와 따스한 태양빛이 가득한 봄날인데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겨울과 같음을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겨울인 자가 있으십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복의 생수와 평강의 빛을 비추시사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내리고 잎사귀를 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그 씨앗이 작아 보인다고 겨자씨와 같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기대함으로 기도의 물, 찬양의 물, 믿음의 물을 주십시오. 그럴 때 평강을 노래하는 새가 여러분의 삶의 나무에 깃들고 그 나무가 영원토록 시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험의 때에 믿음의 물을 주었고 예수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불사의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옥토가 있습니다. 그 옥토는 영으로 살아있어 세상의 것이 심겨지면 뱉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면 백배로 열매 맺는 땅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의 옥토,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토록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낙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자라나며 반드시 열매 맺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엔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Yeremiah 17:7 말씀, Jeremiah.

Jeremiah 17, verse 7. But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n him.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아멘. Hello everyone. How was your week?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And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여러분 하루도 또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 summer sun is still shining with all its strength. 네, 여름의 햇살이 여전히 뜨겁게 우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The trees stand quietly beneath the heat, and somehow they continue to grow. 네, 우리 주위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묵묵히 서 있고 또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Life can feel much the same. 우리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There are seasons when the days are long, our strength feels limited, and our hearts grow weary. 어떤 계절에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좀 쉽게 지칠 때도 있습니다. In moments like this, we often ask ourselves, where can I find strength? Where can I find peace?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는 어디서 또 참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Today's scripture gives us a beautiful answer. 오늘 말씀은요, 그 질문의 아름다운 답을 들려줍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The Bible reminds us that the true blessing is not determined by our circumstances, but by the one in whom we place our trust. 성경은요, 참된 복이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s we spend this next few moments together, may our hearts find fresh hope in the God who is always faithful. 네, 오늘 우리 Praise Praise 함께 하시면서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Jeremiah 17장 7절 말씀 Jeremiah 17 verse 7 But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The words of Jeremiah were spoken during one of the darkest seasons in the history of God's people.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The nation of Judah was drifting further from God.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Instead of trusting the Lord, people placed their confidence in human strength, wealth, and political alliances.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과 재물, 그리고 또 강한 나라와의 동맹을 더 의지했습니다. Through Jeremiah, God gently reminded them where true blessing begins.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참된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셨는데요.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n him.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Notice that Jeremiah does not say blessed is the one who has everything.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He does not say blessed is the one whose life is easy. 삶이 편안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He says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Think about a tree in the middle of a hot summer.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는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The blazing sun shines on every tree alike. 강렬한 그 햇볕은 모든 나무를 똑같이 비추지만요. Yet some remain green and full of life because their roots

0: reach deep into the soil where fresh water can be found.
1: 어떤 나무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계속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0: Our lives are much the same.
1: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0: We cannot always avoid the heat of disappointment, uncertainty, or hardship.
1: 우리의 삶도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불확실함이 우리 삶을 또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뜨거운 계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0: But when our hearts are rooted in the Lord,
1: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요,
0: we discover a strength that does not come from ourselves.
1: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0: Perhaps the greatest blessing is not that every problem disappears.
1: 어쩌면 가장 큰 복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0: Perhaps the greatest blessing is knowing that we have a faithful God we can trust in every season.
1: 아마 가장 큰 복은요, 어떠한 계절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0: And that kind of blessing never fades.
1: 그런 복은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일 줄 믿습니다. Amen.

0: Amen.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1: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0: The world often tells us that we are blessed when we have more.
1: 세상은 더 많이 가질 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0: God tells us that we are blessed when we trust him.
1: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0: Perhaps some prayers are still waiting to be answered.
1: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0: But even then, we can choose where to place our confidence.
1: 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When our hope is rooted in the Lord,

0: Lord,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our hearts remain steady even when life is uncertain.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I really pray that may we carry this promise with us every day. 우리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꼭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And until I come back, I hope and I pray the Lord bless your steps, give you peace in your heart, and remind you each day that the greatest blessing is to belong to Him and to trust Him.
1: 네, 우리 정말 좋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그 삶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0: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잊지 말자고요.
0: Thank you, everyone. 지니 유였습니다. Bye.

0: KBS 이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만약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준다면 얼마나 벅찰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그 고백을 미리 받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멋진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슈아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류하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끌려가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바로 유능한 변호인일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우리는 때로 비난도 받고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인하는 그 순간 하늘 법정의 최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가장 좋으신 가장 능력 많으신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무죄와 존귀함을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홀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왕이 직접 변장을 하고 시장을 살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한 상인이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죠. 이렇게 변장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왕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는 그 군중들을 혼자서 막아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왕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상인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리에서 위엄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증언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너를 나의 사람임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소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마데테스 월십의 증인 한웅재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데테스 워십의 증인 한홍재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거나 멋진 명함을 내밀곤 하지요.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빛난 금빛 명찰을 달아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그 소속은 영원히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의 명찰을 한번 달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예람 오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예라모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밤이 되면 바다 위에는 등대가 탁 켜집니다. 이 등대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잃지 않도록 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모두가 침묵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운 바다를 가르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등대빛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혔던 그 믿음의 빛을 보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마중 나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상상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아가파오 월십의 내 삶 주의 것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가 참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수면 건강,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잠 잘 자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이불과 베개, 또 안락한 방, 암막 커튼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면 잠을 못 이루기 마련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과 평안 누리는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나무에는 쉼, 이어서 키스 루틀리지의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잠을 잘 자고 싶어도 결국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 잠이 안 들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 밤 그런 어려운 마음 때문에 아직 잠들지 못하고 계신 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가운데 위로와 회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이 썸머 스페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안 믿는 분들도 이 곡을 축복송처럼 사용한다고 하지요.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보내드렸고요. 2161번님의 신청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홀리원의 또 편곡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으로 Sweet By and By,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함께했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하시며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race to you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사용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를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헤리티지 매스 콰이어의 좋으신 하나님, You are good 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빛 가스펠은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소개를 하자면,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이고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국내 예배팀의 곡들로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이죠. 주일 또 예배 찬양팀의 곡들, 예배곡들로 또 가득가득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썸머 스페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도 또 간간이 중간중간에 이 찬양에 대한 소개와 곡 소개는 꼭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어떤 곡인지, 어떤 제목의 곡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주일 썸머 주일 달빛 가스펠 주일의 썸머 스페셜 컨셉은 뭐냐?

주제라기보다도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컨셉은 자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시즌입니다. 그쵸? 캠프하면 물론 그 캠프에 초대된 가수들의 찬양 가수들의 콘서트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찬양팀들이 있죠. 뭐 여러 캠프들의 다양한 캠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이 정말 그 팀을 나눠가면서 찬양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곡들. 그렇지만 조금 올드할 수도 있는 제가 기억하는 캠프의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로 오늘 또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그 캠프의 현장엔 없지만 과거의 캠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리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 네 좋으신 하나님을 들려드렸던 거고요. 이제 꼭 또 준비되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 이 찬양도 빼놓을 수 없죠. 멈출 수 없네. 예라모십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예수 전도선 캠퍼스 워십이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주하고 찬양한 곡이죠.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시죠.

예라 모십에 멈출 수 없네. 예수 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기억나시죠? 캠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현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연합 캠프를 가면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저 고등학교 때의 연합 수련회 이제 캠프란 말보다도 연합 수련회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었는데요. 그 이제 맨날 우리 교회 저희가 속한 교회만 우리들끼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다가 다양한 이제 교회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색함을 좀 깨기 위해서였는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캠프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진하게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캠프 동안에. 어떤 재미라고 하면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캠프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다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확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캠퍼들이 스태프들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들어가자마자 정말 찬양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그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캠프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입장하는 사람들을 캠퍼들이 환영하고 또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또 캠프가 시작이 될 때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뜨겁게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니까 또 고백의 찬양도 올려드릴 때가 됐죠. 이 찬양도 캠프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노인팅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노인팅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배인 도자 컨퍼런스 2004년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들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 들려드렸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캠프 때 우리가 목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가장 진하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는 어떤 소원의 간구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면 아, 내 능력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채워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 때, 연합 캠프 때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좀 진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3대째거든요. 저희 이제 아이가 4대째 신앙의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던 그 연합 캠프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또 만나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주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연합 캠프에 보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보내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랬던 은혜의 기억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또 나눠봤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고요. 또 계속 이어서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듣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서머 스페셜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머 스페셜 이어지는데요. 휴가와 제일 잘 어울리는 찬양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선곡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가사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로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런 고백들이 이 휴가철과 좀잘 어울리는 편곡들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곡.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팔복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7월의 은혜에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주일 새벽입니다. 이제 벌써 7월의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유독 더웠고 비도 잦았던 한 달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7월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8월을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배 자리에 감사의 고백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은요, 특별하게 또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찬 소나기 속에서도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지나온 7월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7월의 마지막 주일 제단에 올리니 다가올 날들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독신앙시 7월을 보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더 넘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장 이곳은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함께 들어간 그의 집안의 명단이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및 그의 세대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아주 많이 불어나고 늘어가 매우 강해졌고 마침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그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일어났으나 그가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백성에게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를 보이자 그들이 불어나면 혹시 전쟁이 터질 때 우리 족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달아나 올라갈까 두렵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역으로 괴롭히고자 그들 위에 노예 감독관을 두고 그들로 바로를 위해 비돔과 람셋의 병참 도시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불어나니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힘든 노역 곧 흙일과 벽돌일과 그 밖에 온갖 들판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고 강제로 이스라엘 자손을 온갖 노역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리고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산파들에게 명하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뿌라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부아였다. 그가 명하되 너희는 히브리 노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울 때 그 아이 낳는 받침돌을 지켜보다가 그것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애굽 왕이 자신들에게 분부한 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렸다. 이에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산의 아이들을 살렸도다 라고 말하니 그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같지 아니하여 힘이 넘침으로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선처하셨고 그 백성은 불어나서 심히 강대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집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무릇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계집 아이는 모두 살리라 하고 명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보위부에서 감시하는 저희 친구를 저희 집에다가 숨겨줬다가 걔가 집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집이 피했는데 우리 집을 가택수색해가지고 짐을 거기서 몽땅 다 들어가고 가택수색하고도 관다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 열쇠를 몰래 가져가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와서 일반 생활 필수품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참고 살자 했는데 정말 너네가 참을야 참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러고 두 번째 탈북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또 잡혔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럴 때는 교회 생각을 안 하고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밀수하던 대방을 통해서 오다나니까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큰일로 이 백산 쪽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 길로 나는 증명서가 없으니까 돌아 못 가고 우리 대방 산 넘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올라갔던 다음 골짜기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간 곳이 어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내가 어두울 때까지만 좀 여기 있다가 어두우면 강길이로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너 북한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산판에서 헤맸으니까 신발 바지 무릎까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지랑 신발 양말 다 벗어서 아궁이다 입고 자기 집에서 새 거 다 꺼내주더라고요. 보니까 너네 조선이 이 하나님이랑 모르고 그래 산다. 그 소리에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 사이가 장백교회 강도사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 성경책을 내놓는데 얼마나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럴 때 내가 성경

할 때 그 잡혀갔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펼치고 싶은 장을 딱 이렇게 펼쳤을 때 그 표지를 쭉 읽어보고 여기서 내 마음속에 제일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펼쳤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정말 미칠 듯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장백이 가서 자기네 사이한테도 가보라고 장백이 가서 장백계회랑 가가지고 한충일 목사님도 만나고 강도사님이랑 만나서 한 일주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면서 여기다가 한번 전화해보라 주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래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2010년도에 탈북하사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틀 있다가 이렇게 브로커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 기도랑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끊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딱 우선은 내가 한국에 가는 브로커가 오는구나 생각하니까 야 내가 빨리 한국에 가서 저 국정원에 가서 나를 그 밀고 했던 우리를 밀고 했던 그 중국 조선족을 국정원에서 말해가지고 그 놈을 죽일 생각하니까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생각이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브로커 와서 떠나는데 한 100일이 40분을 가서 변방대 서서 또 잡혔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장백 변방대 구리상에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는 전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는가 하고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속에서도 나는 유치원 아마한 요만한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나를 이렇게 나와 아이스고 이렇게 계속 잡혀가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야 원망 불평 계속 울미 욕에 막 이랬어요. 하루 가고도 이틀 가고 3일 가고 며칠 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네가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복수부터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좋아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고 빌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만 나를 살려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일생 하나님한테다가 내가 충성되게 종노릇을 하겠다고 제가 막 그렇게 밀어 이번에만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강제북송 돼갔어요. 3일 만에 조사실이 붙들려 나갔는데 그럴 때 심파보위부에다가 지명이가 붙잡혀 왔다 연락하니까 우리 반탄과장이 내가 탈북했으니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여자 여심원하고 이 짝 남자 여심원이 첫날에는 두 명이 같이 저를 앞에 서서 서로 가다 기밤을 때리는데 제가 예심 받고 나오면서 신발 신는 곳이 거울이 앞에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얼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마이 불어나는지 땀구멍이 이렇게 망하려고 이렇게 빵처럼 내 볼이 불어났더라고요. 장작깨비 이런 걸로 얼마나 때리는지 지금 10년이 되는데 저희 다리는 아직도 그 몽둥이 자국이 지금까지도 나 있어요. 이 다리에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온몸이 그런 게라 새까맣게 됐어요. 정말 맞아대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짐승도 그렇게 안 때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 다리를 오래 앉아도 못 하고 서 있어도 좀 불편해요. 실제 맞아대서 하루 감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이 머리로 얼마나 맞아대는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막 토하면서 훌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 고문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우리 아들들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가 정치범 수용 소위 가면 얘들이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여기서 맞아 죽으면 어떻고 정치범 수용 소위 가서 죽으면 어떻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문받음이 들어와서 엄청 울면서 다리는 쩔뚝거리며 머리는 이렇게 한 강줄이 잡아당치 극히 와서 비틀거림이 들어와서 감방에 앉아 생각해보면 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나라인가? 정말 원망스럽고 한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나 난 살아서 나가서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국제사회 나는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고발할 책임이 낸 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기어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더 보안국 직결설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심파군 보안서에 와서 6년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정을 안 하고 한 다섯 번 재판에 나갔어요. 우리 애들이 군대에 나간 애들이 또 그 부대에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교화 2년을 받고서리 개천교화소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해골인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유엔에 북한의 인권 증언을 갔다가 그랬어요. 유엔에서 평안남도 개천 일교와서 약수리 근처 야산을 조사해보면 시체 구덩이를 수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일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싶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시 가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제가 교화소 고문받던 보위부 직결서에서도 한국 교회를 후원해 주신다는 분 전화 번호를 매일매일 암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6월달에 다시 장백교회 한충열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렸겠어요. 이 사람이 전화번호로 바꿨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만 바꿨으면 어쩔까 막 이 초바심을 위해서 딱 했는데 신호가 막 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14년도 1월달에 선생님이 브로커로 보내줘서 가다가 잡혀간 북한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아, 지명이 자매님이세요. 엄마 어떻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도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장 브로커로 보내겠다고 10월달에 중국까지 건너와가지고 목사님한테다가 연결해가지고 동남아 이재원을 거쳐서 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마침내 내한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이랬구나. 막 고생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날부터 어느 하루 울지 않은 날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애들을 같이 저 지옥의 땅에서 인도해 구원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 서 성공했는가, 좋은 직업이 있어서 성공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 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매일 마사대에서 다리는 절뚝거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고 밤낮이 울고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자유대한민국에 왔고 애들을 다 들여서 애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정착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운이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혹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나 아쉬움이 남아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7월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가올 8월에 더 멋지게 이루어주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또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7월의 모든 지친 마음들을 은혜로 깨끗하게 마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달의 축복을 가슴 가득 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는 비록 무덥지만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성령의 단비로 가득가득 차서 세상 그 누구보다 시원하고 행복한 믿음의 그런 식구들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한 달 동안도 또 부족한 저와 함께 새벽을 깨워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또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8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영교통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선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해외 현장으로 보내는데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수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녘의 노동자들이 임금 가운데 겨우 열에 하나, 많아야 둘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위로 보내진다는 소식입니다. 10달러를 받으면 나머지 8-9달러는 당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고된 일을 겪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밖으로 나갈 수조차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귀히 여기며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지 않는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환난의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임재청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은 너희 근심 걱정을 이어진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이 세상은 요란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주일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0: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선 찬송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로 두 곡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만나봅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지요.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랫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계속해서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주빌리안들은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일꾼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북한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영적 연합체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통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남과 북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목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주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북녘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하는 현옥자매 편지를 함께합니다. 전하고파도 전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의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편지를 전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은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바쁜 농번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노동력을 대가 없이 교환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마시입니다. 물론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농번기에 혹은 김장할 때 서로 도와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조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모내기나 또 혹은 이렇게 수확을 할 때 기계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김장을 할 때나 혹은 동네에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와 전통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왔던 것이 바로 한반도 고유의 전통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연, 그리고 지연, 혈연입니다. 특정 학교나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집안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특정 인맥에만 혜택을 주고 외부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보이는 악습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것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결속력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기준을 세워서 그에 벗어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결속력들이 또한 이러한 권력들이 종교와 결탁되었을 때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카톨릭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에는 그들이 행해왔던 직분을 사고파는 문제들도 있었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짓는다든지 혹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든다든지 가진 불법적인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악함이 종교와 만났을 때, 이런 종교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유대민족에는 이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유대민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 노동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날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주고 꺼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노동이기에 안식일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을 쉬라고 안식일을 주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쉼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매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통. 이 전통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악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유대민족의 좋은 전통 하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셔라는 전통입니다. 이 코셔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철저한 위생과 식문화에 대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의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조리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피를 완전히 빼고 먹지 않는 그런 도축 과정에 관한 그런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셔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이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먹거리와 식사 규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목적은 음식을 가려먹는 매 순간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정결의식은 조금 확대됩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었던 것처럼 일상의 식탁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여기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손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는 유대인들 모두가 밥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은 행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이 위대한 행위를 코셔라는 율법 안에 담고 또 코셔로 여기도록 전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는 너무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8절 이전에 7장 5절에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왜 우리의 전통인 코셔를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을 씻는 행위인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약점을 잡기 위해 말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마음에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변해버린 이 코셔라는 율법, 손을 닦는 행위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손을 닦는 것의 의도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정곡을 예수님은 찌르십니다. 이슬람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불리할 때마다 쓰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샬라라는 뜻은 신의 뜻대로 알라 신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인샬라라고 합니다. 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쉽게 인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애매한 대답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고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좋지 않은 이런 회피용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고르반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율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십계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오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부모는 또 무엇인가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 바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르반을 장로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이 만들어버린 전통이 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강력해진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부모들을 양육하는 데 쓰지 않고 고르반 하면서 불효를 저지르는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고르반 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당신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또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르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하는 뻔뻔한 모습, 이것 또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할게 라는 말은 어색하고 불편한 그 순간을 피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다 라는 말이 고르반과 같아지는 것이죠. 또한 어느 날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불법 행위하는 것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 혹은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과

0: 윤리, 도덕,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습관처럼 굳어져버린 이 전통과 같은 이런 고르바 안에서 벌어서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의미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고르반 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6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6도, 대구와 광주, 목포, 여수, 포항이 25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3도, 개성과 함흥이 22도, 강계와 청진이 21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5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여수, 목포, 부산이 31도, 대전과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서울이 29도, 강계와 춘천이 28도, 개성 27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이 25도, 신의주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입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고단했던 순간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나아가는 진리의 군사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삶으로 축복하는 것만 남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도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야곱의 끝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함축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줄로 함축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우리가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형과 싸웠던 거, 삼촌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14년 동안 일했던 거,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한 것, 두니엘에서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인생의 영적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3대 조상 중에 한 명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한 일은 자녀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48장과 49장에 나오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 축복이 가장 영적인 클라이막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블레싱, 성경적인 블레싱에 대해서 좀 연구한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니 사실 이삭이 한 축복은 백파이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축복하는 줄 알고, 에서한테 축복하는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르쳐 해가지고 이삭에게는 축복이 가장 자기가 인생에 제일 영적으로 이 최고봉을 쓰라고 하면 이삭은 그걸 안 썼을 것 같아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 제사가 되었던 그 장면을 축복의, 자기의 인생의 최고라고,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고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삭이었다면. 야곱은 손주들에게 축복한 게 자기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의 첫 단추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함께 씨름하면서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삶을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꼭 받겠다는 강박 속에서 자라납니다. 형의 장자권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것도 큰 문제였겠지만, 그는 자신이 결국은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는 것을 가로채겠다고 어머니와 결탁해서 축복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 20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려고 한평생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축복에 혈안되어 살아왔던 야곱, 그 축복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야곱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그렇게 배신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인과응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빈털터리로 쓰러져 있던 야곱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삼촌 집에서 무시당하고 사기치는 장인어른 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결국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살기 등등한 형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간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요? 야곱이 이뻐서? 야곱이 착해서? 야곱이 형 에서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 맨 끝에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 기자가 적은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손주들과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존재로 마감하게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 가정을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첫 번째 선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던 이유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통해 우리가 복을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하나님의 원초적인 디자인과는 다르게 우리는 복 받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학습이 됐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우리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것만 배워요. 이게 복받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복된 삶이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나름대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건강을 위해,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심지어는 자아실현을 위해 이런 것들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그것을 얻으려고 야곱처럼 살아갔습니다. 근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이 정체성의 변화는 그가 자기가 하나님조차도 복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시면서 붙잡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복 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복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니 더 깊게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만 붙잡아요. 35장에 엘베데를 돌아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복이 된 존재 그런데 남은 여생은 조용히 삽니다. 남은 여생은 야곱이 하는 일들이 거의 안 나타나요. 그동안에 뭐 했을까? 창세기 35장부터 48장까지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들 요셉의 이야기가 다 전개되고 있는 그 성경의 기록이 없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존재로 변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셨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복 받는 삶을 넘어 복 되는 삶의 존재로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십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이심을 다른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통하시고 전달하시는 복 되신 이스라엘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복 받는 인생이 복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삶으로 야곱의 삶이 마지막 남은 호흡이 삶으로 축복하는 것만 남긴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삶으로 축복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관계들에게 그 분량에 맞는 근데 그 분량이 뭘까요? 로마서 12장에 12장 3절에 너희 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분량에 맞지 않는 과분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축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야곱은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너희가 가문이 좋아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네가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이라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자녀들 특별히 가장 아끼고 사랑해서 그 가장 축복의 말을 함축적으로 많이 담아내서 부어 퍼부었던 요셉에게 그 축복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거야. 복은 이 세상에 내가 뭔가 한 건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으로 축복하는 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복이 없음을 확실히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고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의 근원이심을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이 삶으로 축복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이 창세기 49장, 오늘 저는 요셉의 축복만 기록을 했지만 1절부터 쭉 축복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사실은 요셉 것만 딱 이렇게 따온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를 여러분들 읽으면 멘붕이 오세요. 헷갈리세요. 이거는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열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기가 시돈까지로다. 그럼 이거 축복같이 들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오늘 불러다가 야, 넌 해변에 살아. 이게 축복으로 들릴까요? 몰라, 옛날에 해변에서 살, 뭐, 그 노래도 있었죠. 메이비 축복을 생각. 이사갈, 그 다음 거 읽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야.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일부는 축복 같은데 뒤쪽으로 갈수록 축복이 아닌 것 같아.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으니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주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2명을 축복하는데 한 명도 비슷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사 여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이 축복한 야곱의 축복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이 실제로 그들이 사는 곳, 그들이 살아가는 성품, 형태, 그 지파들의 어떤 역할들까지 다 미리 예언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prophetic oracle이라고도 신학적으로는 부르는데요. 물론 야곱은 혼자 한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어줬습니다. 피상적으로 대충 좋은 말을 어떻게든지 생각해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의 달변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저는 야곱의 축복은 35장에서 끝난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아들들과 그 손주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통찰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레아의 자녀들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 두 명을 축복해요. 여러 가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몸종들의 자녀들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를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고 싶어요.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을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길은 엄마와 함께 생각하면서 축복해요. 제 마음속에는 35장 이후에 엘베델의 야곱은 뭘 했을까? 마치 욥처럼 성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그 성인 자녀들의 죄성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의 죄성이 나의 모습 속에 어머니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대신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모습의 죄성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깨우치신 것처럼 저를 붙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저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우리 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그의 죄성 속에서 구해 주세요. 통제보다 통찰이 우선된 축복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어떻게 지금 말 안 듣는 아이들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아이 통제하는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내면되어 있는 영적인 깊숙한까지도 통찰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발견하는 사람이 삶으로 축복하는 부모님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요.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큰아들 축복을 이렇게 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 창세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큰아들이 아버지의 후처하고 관계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34장의 말입니다. 내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축복일까요? 분노의 표출일까요? 야곱은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그들이 듣기 좋고 나중에 아버지로서 싫은 소리,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는 소리를 하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남긴 말은 뭐냐 하면 꼭 해야 하는 미완의 교제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죄성을 수술하는 훈육이었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자리, 이 자리에 다 커진 이미 자식들이 다 커서 자신을 오히려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그 세 자녀의 잘못을 훈육하는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훈육은 처벌이 아닙니다. 과거지향적이고 처벌하는 사람의 분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훈육은 그 안에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를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는 앞으로의 소망을 위해 정직한 이야기를 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정체성과 본질적으로 축복의 품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의 잘못된 성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인정하고 축복할 때 그들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는지를 포커스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 아들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성품에 집중합니다. 내면에 있는 죄성과 영성, 그 성품이 이 열두 아들들의 축복을 이제 비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의 이야기도 하고 뭐 포도나무처럼 비유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야곱의 마음속에 깊숙이 축복을 하는 그의 관심사는 어디냐면 너는 어떤 성격과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때로는 그 성품 속에 죄의 성품이 있어요. 그거를 덮어버리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아파도 그 이야기를 나누어 줬어요. 나중에 신명기 33장 6절에 이런 말로 모세는 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수가 적으나 잘 살게 해주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명기 33장 6절의 세번역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세 아들 유다 전까지 처음 세 아들은 그 장자의 축복에서 다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야곱의 지적이 있었어요.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없어요. 시몬은 유다 지파로 속해버려요. 레위는 땅이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근데 어떨까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통합되는 시므온이나 그 땅에서 땅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축복으로 받았던 레위, 르벤, 시므온, 레위가 아버지의 따끔한 축복을 받고 인생이 망쳤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받지 못한 땅의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이 이 49장에 있어요.

0: 9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들들의 미래를 그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 길을 가면서 특별히 첫 번째 큰아들의 축복을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경 안에 이 야곱의 축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이 야곱의 축복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 실로가 메시아예요. 실로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를 야곱은 기다리고 있나요? 자기의 자손들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로에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히브리 말로 구원이란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18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9장 18절이에요. 구원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발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와 예수님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들의 삶, 아니 나의 삶, 우리 민족의 삶에 진정한 축복은 예수와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안 될까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상황을 통해 마주하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레옹은 해피피치인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빛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보다 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빗댄 말입니다. 세상 친구만 그럴까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평생 신앙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한 믿음의 친구라 할지라도 죄성을 지닌 인간은 비교와 시기, 열등감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은혜보다 비교를, 사랑보다 경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욥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 재 가운데 앉아 탄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욥을 보자 소리 높이 울고 옷을 찢으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옛 그들의 출발은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끝나자 상황은 여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위로보다 정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에 청하건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위로의 말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결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세 친구의 내면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를 돌아보면 타인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함을 확인하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열등감은 종종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함께 울기보다 원인을 분석하고, 위로하기보다 충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신학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친구의 상처를 사매기보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하면 평소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사역이 어려워 지면 신앙에 문제가 있었겠지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은 안전하다라는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분석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정죄보다 사랑입니다. 충고보다 함께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너와 내 두 친구가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말했지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0: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와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사명, 다른 분량을 맡기셨습니다. 소나무가 백합화를 시기할 수 없고 백합화가 소나무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태어난 모든 삶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도 혹시 남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실패를 보며 은밀한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남을 판단하는 눈보다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비교하는 마음보다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감추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른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돌을 깔아 놓은 땅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음악을 연주할 악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악기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노제단

모든 재물, 곧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뜰 한가운데를 사용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의 북쪽으로는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치는 예식을 올린 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일곱째 달 23일에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짓고 그 성전과 왕궁에 대해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네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 다윗아, 네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에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이 준 마을들도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을들로 보내어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 하마소바로 가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광야에 다드몰 마을을 건설하였고 하맛에는 갖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마을들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의 여러 마을도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들의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성문에 빗장을 질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바알랏을 다시 짓고 각각

가지 물건을 쌓아둘 성도 만들고 말과 전차를 둘 성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 안에 자기가 건설하고 싶은 것을 건설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많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은 그들 모두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이 되었고 솔로몬의 장교와 전차 지휘관과 전차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250명이며 그들은 백성을 감독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을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서 살 수는 없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놓여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 현관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할 날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해마다 세 차례씩 지키는 절기,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들을 뽑아 지파의 순서대로 일을 나누어 맡기고 레위 사람을 뽑아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을 뽑아 맡은 날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솔로몬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해 명령한 것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모든 일이 솔로몬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에서 가까운 에시온 게벨과 엘롯으로 갔습니다. 히람은 자기 신하들이 관리하는 배들과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히람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향료와 보석과 금을 가득 실은 낙타도 여러 마리 끌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해주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 그리고 그들이 차려입은 옷과 식탁에서 시중 드는 종들의 모습,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군요. 거기에서는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내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도 더 놀랍군요. 왕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언제나 왕을 섬기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과 신하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좋아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에 앉히셔서 율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바의 여왕처럼 많은 향료를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백단목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이 쓸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다에서는 그렇게 좋은 백단목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과 달라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왕에게 주었습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솔로몬은 무역업자와 상인들에게서 금을 받았고 아라비아의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에게서도 금과 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603개리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3개리였습니다.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의 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커다란 상아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6개였습니다. 보좌에는 금으로 만든 발 받침대도 있었습니다. 보좌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6계단 위에는 12사자가 있었습니다. 각 계단의 양쪽 끝에 사자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숲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무역을 하는 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들은 히람의 사람들이 몰고 다시스로 다녔으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온 세상의 백성이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들을 두는 마구간을 4,000개나 가지고 있었고 말은 12,0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전차를 두는 특별한 성에 두기도 했고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에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이집트까지 모든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다른 모든 나라에서 말을 사들였습니다. 솔로몬이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이또가 받은 계시에 적혀 있습니다. 이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글을 쓴 선견자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이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직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로보암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지금은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은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는데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하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다스리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한창 진행됐을 겁니다.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길 기도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몇 해 전 물놀이와 함께했던 수련회 중 인상 깊었던 수련회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한 장소에 아주 작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간식으로 줄 옥수수를 삶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나가 봤더니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이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는 수영장으로 첨벙 뛰어드신 겁니다. 청년들의 기분 좋은 함성 소리였던 거죠.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과 물에서 게임도 하고 물장난도 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됐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물에 첨벙 뛰어드신 목사님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친해지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물에 옷이 젖을까봐 걱정하면서 뒤로 물러섰던 제 모습과 대비되던데요. 우리 혹시 물에 젖을까 걱정하면서 그런 계산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관계는 없을까요?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청년들과 친밀해지신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과 만남에도 이 여름 망설임 없이 뛰어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된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피곤한 영혼, 쉬고 싶은 영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힘찬 찬양, 생명수 강가에 함께 찬양하시죠.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아주 힘찬 찬양이었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생명수 강가에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 물놀이로 한결 친밀해진 청년들은 저녁에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진 곡은 서울 챔버싱어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마음속에 초록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 노래하는 새가 날아들 겁니다. 네,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는데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입구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초록나무 한 그루를 키우면 노래하는 새가 날아들 거라고요. 그렇겠죠? 나무가 있는 곳에 새는 날아들 겁니다. 내가 든든한 나무가 된다면 노래하는 새는 저절로 나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아기 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기 곰은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곰에게 물었습니다.
1: 엄마, 내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발부터 뛸까요? 아니면 오른쪽 발부터 먼저 떼야 할까요? 앞발들이 먼저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뒷발부터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왼쪽 두 발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발이 나가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내 발을 동시에 다 움직여야 할까요?
0: 이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곰은 아주 지혜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다 걱정할 것 없고 어서 걸어보기나 하렴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계속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눈앞에 비치는 계단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시계가 자신이 1년 동안 몇 번을 똑딱거려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1초에 2번, 1분에 120번, 1시간에 7200번, 일주일에 120만 9600번, 1년이면 6300만 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계는 과연 그 많은 횟수를 자신이 똑딱거릴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에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계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어리석은 한 시계에 대한 우스갯소리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의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장기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장래가 절망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요즘 당신은 충실하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평강에 다가가는 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근심들을 터뜨리며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느새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던 염려들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들어주되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시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하는 동료를 위해 그저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지레짐작께서 생긴 걱정을 사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당신은 생명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말이지 괜찮을 겁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저는 걱정꾼 동료가 아니라 용사 동료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시카고 러쉬대학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있는지를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

중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잊어버려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근심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근심을 낳고 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데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기면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염려의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매주일 이 시간에는 대응 침례 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 새 힘을 입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광야 빈들로 나가자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왜 주님은 가자고 하실까요?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쉼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지나면서 광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원망이 크면 광야의 시간도 길어진다.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가면 한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시내산을 경유해서 시내 반도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모든 길은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2명 동일한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0: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나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길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밤을 지내다 유숙하다. 긴 밤을 보내는 것, 그것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왔나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광야에 물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셨고 그들이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밤이 되면요 추워지는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살아왔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에 서 있다면, 아니 인생의 광야길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가나안을 보고 있지만 이제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 있지만 그들은 원망함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은 광야를 지날 때가 아닙니다.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서 위기가 옵니다. 광야가 끝나는 그 순간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고난을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가는 그 시점이 보이면, 광야가 끝나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 광야는요, 길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0: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2년여 동안의 광야를 걸어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까지 도착해서 광야가 끝나는 그 지점 가데스 바냐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주저앉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길어지고 있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여서 내가 주저앉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저앉아 있는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34절

0: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0: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나님이요, 무서운 말씀을 아시죠? 너희가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정탐했던 그 시간들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년 살았습니다. 앞으로 38년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광야가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지 않으면 이 광야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확인되었다면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430년 애굽의 종살이었고 종이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지 그들이 능력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했다면,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진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으면 다시 그 광야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가나안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이 광야길이 마지막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원망하면 길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이 시간이 짧아집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광야의 삶이 가나안을 결정한다. 여러분, 성경에 이 광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광야보다 더 어려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름 기둥에서 쉬었고 불 기둥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를 봤을까요? 하늘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어디를 봤냐면요,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옵니다.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되고, 내가 거름을 줘야 되고, 내가 심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 추수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봅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 끊임없이 땅을 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40년의 시간이 채워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에 모두 죽고, 이 세들과 함께 모세가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긴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게 아마도 8장 14절일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0: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0: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모세의 염려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는 그 땅이기 때문에, 너희의 힘을 자랑하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여, 교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땅의 신 바알, 그 땅의 풍요를 주는 아세라, 그들을 섬기며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된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광야에서 결정이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가나안 같은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늘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이 마치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어쩌면 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에는 하늘을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이 땅을 보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여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 가나안 앞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0: 왜 1세대들은 광야에서만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배가 불러도요,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고, 배가 고파도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요, 좋아도요, 좋아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우리가 보았는데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애굽에서 죽이시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부터 지금까지 내가 역사했던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원망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주저앉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지만, 찬송은 부르지만, 헌금은 드리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누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0: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하실 거려. 나는 지금 할 수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광야의 삶 동안의 어려움으로 지금 마음의 고통이 있으신가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그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때에도 제자들에게 잠시 나와 함께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 그 가난이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광야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진 곳이다.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광야는 빨리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으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해야 돼.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하시면 차 타고 이동하실 수 있죠. 빨리 갈 수 있죠. 자전거를 타고 그 동네를 돌면 조금 더 느리지만은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죠. 걸어가시면요, 더 오래 걸리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광야는 빨리 통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녀와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시간만 되면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호세아에게 주시는 이 고멜, 음란한 여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서 음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0: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거친 들로 데려가서, 광야로 데려가서 내가 그를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왜 데려가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요. 우리의 약함을 보듬으시려고요.

0: 곳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아시고 넘어지는 이 곰에와 같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내가 그를 광야로 데려가서 거친들로 데려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것뿐인가요? 악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들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시면 될 텐데 마치 이 곰처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찾으시고요, 거친 들 광야에서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절망의 골짜기를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소망의 문이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악월 골짜기 같은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빨리 통과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숨겨놓으신 놀라우신 계획, 감추어놓으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0: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쓰러지는 이 모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그 광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물이 없는 그곳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늘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지난 밤에 이 우주의 질서대로 푸른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늘도 만드시고 우리가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 광야의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건지,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원망이 크면 광야의 시간도 길어진다.
0: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난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광야의 삶이 가나안의 삶을 결정한다.

0: 광야의 삶,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임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나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진 곳이다.
0: 네, 광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 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덥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곧 이 여름도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메말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7월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고요. 이제 2026년도가 5달 남게 되는데요. 아직도 5달이나 남아있는 2026년을 생각하며 보람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계획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칫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기도도 더욱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아홉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여전히 녹색을 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92편, 에스겔 17장, 고린도후서 5장, 마가복음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6일 주일에 세브란스 최초의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 가까운 곳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묘지인데요. 이곳에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묻혀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당시 이름 제중원,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을 지내신 헤런 선교사님이 이질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서울 중심지에서 일정한 지역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 없어 시신을 안장할 곳이 없어 고민하다 선교사님들은 고종에게 양화진에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만들도록 청원했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고종 임금의 특례로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조성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런 선교사님은 외국인 묘지에 묻힌 최초의 사람이 되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한국에서 수고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히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별세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해나 유고를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 이곳에 묻힌 분도 많고요. 또 2대 3대 계속해서 이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헤런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 셨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는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누는데요. 미국의 보수 신학자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첸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로 유명하죠.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23년을 봉직한 분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하자

웨스트민스턴 대학을 떠나 보수주의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29년에 설립하죠. 매첸 목사님은 원래 미 북장로교에 속했었는데 독립된 활동을 시작하자 북장로교는 매첸 목사님을 추방했고 매첸 목사님은 결국 정통장로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개신교가 낳은 학식이 깊고 용감한 영적 용사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는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 공원이 설치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 공원에 의료 선교사 헤런 선교사님이 처음 안장됐다는 말씀을 바로 앞서서 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9일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공원이 설치됩니다. 서울 외국인 묘지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당시 양화진은 아주 경치 좋은 나루터였고 동시에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일찍이 양화진에 집단 거주지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후로 양화진에 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숨진 외국인들이 묻히게 되죠. 그 가운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숨져간 선교사님 또는 선교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건립돼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예배 처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는 루돌프 볼트만 교수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7월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볼트만 교수는 신약 성서의 비신화화로 유명한 분이고요. 볼트만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나치가 독일을 통치할 때 볼트만은 나치에 직접 반대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가르침을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수정하는 일을 거부했고 나치의 교회 정책에 항거하는 고백 교회를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1976년 7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에는 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매서인이 돼서 전라남도 일대를 다니며 전도를 했고 조만식 장로님이 일으킨 물산 장려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님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 강요를 피해 완도에 은거하게 됐는데 해방 후에 완도 지역사회 지도자로 치안질서 확립 등에 앞장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가 일어나면서 당시 완도를 점령한 공산군 총에 의해 완도 관산이 회변에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최병호 장로님이 1950년 7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1일 토요일에는 김영기 장로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에 농촌운동가로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로 알려진 김영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1940년부터 경기도 양주군 고양군 용인군에서 농촌운동을 전개했는데요. 1955년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고 1973년에는 강원도 원성군 신림에 또 하나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자신이 할 일이 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농촌운동과 신앙운동에 헌신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8월 1일 토요일에 김창국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도 선교에 많은 힘을 쏟았던 김창국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북 전주 출생으로 평양 숭실중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북 노회 파송으로 제주도 선교 목사님이 돼서 제주지역 복음화에 주력했는데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제주도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있죠. 1924년에 장로교 총회는 나환자를 돕고 나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둥병위원회를 조직했는데요. 김창국 목사님은 초대 위원장으로 나환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나병이란 말을 쓰도록 계몽활동하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나병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고 한센시병, 한센병으로 사용합니다. 그 제주도 선교와 한센병 환자를 위한 선교에 헌신했던 김창국 목사님이 1950년 8월 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7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일은 새달 8월입니다. 새달 8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근데 제가 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서 하나원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이 늘 같이 가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그저 아빠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아, 맞다고, 우리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라고.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온 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간증을 했대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창원이라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더래.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 설교를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기도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서 이렇게 틈틈이 그 방송을 듣다가 우연치 않게 극동방송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1: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전파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만들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다치고 상한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